0: 어르신! 여기서 밤 가시면 안 됩니다. 많은 편에 적군이 있어 위험합니다. 빨리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.
1: 저에게 물을 먹여야 돼요. 저에게 물을 먹이고 난 다음에 바로 가겠어.
0: 빨리 가십시오. 야. 이제 그 군사금지구역으로 됐거나 오시면 안 됩니다.
2: 가자, 우리.
1: 여기 풀이 좋아서 소가 잘 먹는다. 우리 많이 배워가자. 어?
3: 네, 아빠이. 어. 아빠이, 여기 사람 있어요.

0: 어르신, 왜 아직도 여기 있습니까?
1: 아니 여기 물이 좋아. 소가 잘 먹소. 하면 좀 배우다가 집에 가져갈래가 그래요.
0: 그만하고 빨리 가십시오. 강의금은 전부 금지 구역입니다.
1: 알았어 알았어. 아내 옆불만 챙겼어. 바로 가겠소냐.
0: 빨리 가십시오. 야.

0: 빨리 수리했을게나.
1: 아니 수리했습니다고 집에 데려가려고 그래요? 아 너무 위험하오.
0: 잔말 말고 빨리 씻기나 하게. 나한테 생각 다 있네.
1: 야야야 알았어.
0: 자네 배워놓은 풀이 큰 쓸모가 있네.

0: 둘이 둘 수 있겠어?
1: 자, 이제 빨리 돌아가야 돼. 수리가 여기 오래 있으면 의심 사건이.
2: 젊은이 답변한 뒤에 이 소년 못 지낼 일이 없어.

0: 없이 하여 가보라. 열두시마 상자에 염증이 생긴 것 같다. 살려낼 수 있겠는지 모르겠구나.
1: 아발, 어떡하면 좋습니까? 이 사람이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. 아발, 이 사람이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.
0: 내 친구와 약초 그리고 달게다 인삼을 가져왔다. 여보, 얼른 가서 삼계탕을 끓여.
1: 네, 삼계탕 끓여올게요.
0: 상처 깨끗이 하고 약초를 발라보자. 그리고 삼계탕을 먹여보자. 탕을 삼킬 수만 있다면 살아날 수 있을 게다.
1: 제가 구급 가방 가져왔습니다. 먼저 선처부터 소독해 줍니다.
2: 昨天晚上我做了一个噩梦，我梦见你受了很重的伤，鲜血流了一地。我一下从梦中惊醒，再也无法入眠。人们常说梦是反的，我真希望如此。现在我只能默默的许愿，期待着你平安归来，还像以前一样。
3: 是那个健健康康、高高兴兴、阳光灿烂的青年军人。文干事，高主任，在干啥子呢？高主任，您坐。文干事，我来啊，是有一个任务要交给你。什么任务？ 你也晓得，我们的战线已经推进到了豫江北岸，敌我双方在江两岸暂时陷入了焦灼状态，所以啊，对敌宣传广播目前就不再是敌工科工作的重点了。再加上这一次豫江桥的战斗，我们的部队俘获了不少美军的俘虏。 这么多的俘虏，那可是不少情报啊！这些情报，它就需要有人去进行收集和甄别。你呀，英文好，上一次协助侦察科，你的那个表现，那可是非常的出色啊！市里现在特别需要像你这样的人才，所以决定。
2: 调你去我们师后方的临时俘虏营，去那里工作。听总理的安排，那我什么时候启程？
3: 越快越好。今天晚上会有车押送下一批战俘过去，你呀，赶紧收拾收拾，一起出发。好。哎，文干事。 还有一件事，我想跟你说呀。您说。杨晨的事，你一定也听说了吧？这小子一向是福大命大，你呀，不用太过为他担心了。有消息，我会马上通知你的。啊，
2: 谢谢高主任。

0: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.
1: 땀이 난다는 건 좋은 일이야. 네 할머니 죽을 써 와서 좀 이따 먹여봐라.
0: 아바이, 언제쯤이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?
1: 글쎄. 그러나 이 젊은이 원체질이 좋아서 꼭 깨어날 거다. 아, 됐다. 나 이제 가봐야겠다. 날이 어두우면 저 괴뢰군들이 마구 총질한다. 내일 다시 올 때 먹을 것들이랑 가져다 주마.
2: 고맙습니다, 아바이. 조심히 가십시오.

0: 그렇습니다.
1: 그래? 무슨 상황이야?
0: 몇 며칠 마을 주민들이 각종 핑계를 대고 강 인근을 오가고 있답니다.
1: 그들의 진짜 목적이 뭔지는 알아냈어?
0: 입을 꼭 닫고 있어서 알아내지 못했습니다. 지금 당장 잡아와서 신문해랍니까?
1: 아니야, 필요 없어. 그들 입에서 저게 정차병을 찾으러 갔다고 나와도 무슨 소용이겠어. 그냥 차게 놔둬. 그 지역 수비부대에게 연락해서 뭔 안고에 있는지 알아봐.
0: 네, 알겠습니다.

0: 다 공격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.
1: 폭풍도가 있었구나요?
0: 아니요. 목숨이 이때까지 얼마 안 남았어. 이대로 너무 위험하. 무슨 상관이야. 살펴봐야겠어. 당신이 계속 아플 거. 나 남아서 살피다가 그냥 따라가겠어.

0: 괴로군들이 우리를 따르고 있어. 이대로 가면 안 돼.
1: 그럼 이제 어떡해?
0: 당신은 이거 메고 있다가 우리가 저놈들을 따돌리면 그때 가서 오수비한테 빨리 피신하라고 알려줘. 자, 남자군들이 필경 사수제가 할 거야.
1: 그럼 당신은 그러나 놈들 잡히면 어떡하고요?
0: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빨리 숨어. 다시 저 숲속에 숨어. 빨리.
1: 아니, 여보.
0: 야,
1: 꼭 조심하시라고요.

0: 남진 하는 걸 보면 돈은 지 얼마 안 됐을 거야. 가. 반경 12로 안돼. 사사지 수색해. 나온 거 있으면 바로 추격해. 그리고 사변에 연락해. 강원인근 부대들에게 약간 순찰을 강화하라고 요청해. 절대 놈들이 강을 건너게 해서 안 돼.
1: 알겠습니다.
2: 거기 세미야, 이리 와봐.
3: 好，知道了。是怎么了？一团的张参谋说，他们在江北的前沿部队听到了江南岸边山上传来了枪声。南岸？现在没有我们的部队呀，会不会是朝鲜游击队？
2: 有可能，和科长有关。不行。

0: 바람 피우기네.
1: 회장님, 여기 있었습니다.
0: 지나간 지 얼마 안 돼서 3명이고 우리 조 사람이 아니야. 분명히 우리가 조둔 놈들이 여기로 빠져나간 거야. 주모! 불타고 그리 달아! 기선 추격해!

0: 헬멧이다. 명동진을 데리고 갑시오. 순자대가 곧 돌아옵니다. 제가 저걸 유인할 테니 명동진을 데리고 가십시오.
1: 너 혼자서?
0: 안 돼! 안 돼! 아메, 빨리 와. 빨리!

0: 군 장비도 미군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미군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1: 그래!
2: 강 참장 말처럼.
1: 아니 이제는 부사단장이라고 불러야겠구만.
0: 네.
3: 전의 말대로 우리 국군 제9사단 백마산 방어작전 그리고 제6사단 금강천 이남 공격작전 이 모두 큰 성리를 거두었다. 이것이 우리의 대한민국 국군이 중국군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증명이다. 하여 나는 대통령 정전반대 단독 북진 정책을 전면 지지하고 나아가 우리 태극기가 남북한 전역에 휘날리게 할 것이다. 박기현 대장, 자네는 우리 사단의 최정예 부대로서 자네 어떻게 생각하나?
0: 네, 저도 이 대통령의 북진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. 저 역시 사단장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. 우리한텐 북으로 진격해 영광스러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실력과 용기가 있습니다. 전투에서 승리하기만 한다면 미국도 반드시 저희를 지지할 겁니다. 남북 통일을 앞두고 있는 이 역사적인 시기에 저 따위 굴욕적인 정전 협정서에 절대로 서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랬다간 나중에 반드시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.
1: 고맙소. 맞는 말이야. 단독 북진 조국 통일.
4: 단독 북진 조국 통일.
1: 이어서 우리 사단에 새로 부임한 장 참장님 각 부대 작전 배치를 지시한다.
5: 지피지기 백전불태. 먼저 첫 부대대 임무를 내리겠다. 백대대장, 사단 작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주석히 우리가 이어받을 지역에 적군의 군사 배치 사원과 동향을 알아오게.
6: 네, 알겠습니다.